0: 미래에서 발생할 새로운 현상이
1: 2주 이상 넘어가는 사고력에 얼만큼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.
2: 미래에는 세상이 조금 조용해졌으면
3: 잘 깨달았는데 근데 가끔 미래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.
4: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
3: 그래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
4: 사실 나는
3: 저는
4: 아주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.
5: 진도하자. 체제의 맹점을
3: 여성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다. 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
5: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
3: 그분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 주셨긴 한데 원래도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그게 더 부족해진 거죠. 그래서 새삼스럽게 좀 반가운 발견이었다라는 저의 미래에 대한 짧은 단상을 얘기해 봤습니다.
6: 아하, 아르즈민이 케 다시 주택 인 코로나 تموم بشه بتونم بچه‌هام ببینم نوام ببینم در دنیا هیچ جنگی نباشه همه مردم دنیا با هم دیگه مهربون و خوب باشن.
7: Siempre he creído que el universo era esto no se va a reconfusos. No ahora, pero tres cartas no es suficiente, sobre todo particular las digitales. Podrían ser como una de sus
8: retrocedieron con los talismán. Ganó mi chico.